0: 이제 사이버 같은 거 사죠? 그럼 빙기 좀 어떻게
1: 해? 아이고, 빙기! 빙기 좀 보니까!
0: 아, 그래? 나 혼자야?
2: 아이! 나 말하나, 나!
1: 빙기 좀 보니까!
2: Nanomri mo mga tao, wala man ako tambak. Namiyan mo sila magtanda kung nakatubo kayo mga ilita.
3: Nika, nika,